밤일문화 풍부다 야릭라무실라시나 다이왕라미급 돌릭꼼바뜸다 마기마기 싹다펌티기버금 미에버기뿐시 아흔마뜸무릭라보다 타오랑 박도원릭리 모랑 시업다이너릭리 아유나 헬스릭리 루둥쿠이박사릭리 아잉바나 빤드통 아샤바나 눈글슬 타모이기 타말이까 안으시자 이는 길끼만 맞던 마이브도 그럴까보다 농시로부 사무 확장도 가이동로부 타와이실라 밤으로부 확장 우싱내 영이 라이호롭고 농시와 확장 먹부기 빠오불락리 타와이실라 고롱로가 땅기하이 밤으로부 확장 우싱내

0: 상하이 채널기 마카 다르파 타름기다막 슬기다 쿠시나자리
1: 타가체리 우치타 소라이썸 아돔나 타비리베세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드기니 하우직풍 파마세다 란톡체리 레디오 릴라 펄 아마 란키바 릴라 사네비가다바 코리파바 아티스트 아소시에이션 로비르시

머니풀 펌 실생 다비리 구독야루이바다 다한절이바 다한절가돌이바이시에시 닥터 해모기 헬로이 세이스글리바 사리타가스미 아마디슈렌 사이랭바 디파와이콤 사이랑바 지수션드 셀마 구돌덤절이

0: 에헤이 솔골 기드라마 할세 읽는 찍나나 코야 아다 탐비유 나나 아이씨 못학보 잡아도 보라오빨라 오베르는 당한 비드는 뭐
1: 에이 나말 무시 기닥디 편의 빠이 해보고 도글롤 혼을 온셋디 그건 그래
2: 당해
0: 아루 못학보이 코이디네 하울을 온셋 까이브 야디 미건이 아이상다는 로이더보니
2: 호이호이
0: 마땀 뿜보다 골세 너무 건강한 거다보니
2: 호이다
0: 아두거네 나타기 알만 생해 우범마땀들 나 꽃로나드나 구름마다보니
1: 많이
0: 마디도다다 마땀 구이네 탁도 판가돌입니다
2: 슝슝
0: 파도 세일품 구동 짜드랍수 니 입에도 삐렷가돌이니네 나오사
1: 맞아 네 슝그러와니 따다 미국 하나로 봐 에 요 탁부디 이름 방드네
0: 수마이지 그날 사긴 해 눈치고 아무것도 제일 위하듯이고 이빠이빠이래더라 레이키드라마 구라 자오가 빠이면도 짜게만 해야매
2: 후이네 아 따다 후마시부디 아 뭐로 이토사는 사업네
1: 따등 없는 번나나 오래도 못하는 재원이다
0: 아씨 바래 이나오 시리 파우파만 그러버린다 볼로이부도 훔나고 후마이 사업이 대닝자나 대해봐
1: 많이 따다 야라시스탄다
0: 싱세 카라 디에 노제 강보 와트 말이고 고마이세 카라 또 있는 바이드 디야로
2: 야로 붙다다
0: 아 세 오자 아 마욘도 라로 호르시네
2: 아 호이 호이
0: 이거 디스포감 야우드르네
2: 아 야우드다라 세세 다는 아니 핵터 싱비로스
0: 아도디 양강사 으스 탑야 되네 그리노 플라스틱 시간 그래다 야네도 지역이고
2: 아 야예
0: 이 카드 현재는 대 사이드기 들어오면 탁드리버니
2: 어 다다
0: 시기 낚시 파이 타박 양이 아빠 나라감 또 내려로 돌아 놓이니 희닥시는 사키니 해
2: 쟤쟤쟤쟤
0: 마땅 너희 증가가 아무도 안 고쳐 마땅 마땅
2: 호이 따라
0: 야미 당나 금지고 너희들이 뭐
2: 호이
0: 삐삐 떡시고
1: 아두니 따다 호랜 타박 노이래 까나르시 하이브두다 폴라 묵덩시 멸걸 노이래네 에이씨, 야 해 희닥시야 희닥시 싱오르버니네 신세까이 놈니 샤닝아 아마루 고제 능고 쇼쿠르카두 아무도 내리더라고
2: 해라 불로이보다 희닥 턱부부 어차피 양나버라다
0: 예라 도차 능가 싱아랑도 불로이비 야오동도 웬위지 우리 루실럽부기 라이기 타도 넘바 하이라 아이가는 우리 신어름드라이미
1: 아도 부디 신어름이니 따라
0: 그도 이놈의 자닝만 꼭러우러 자르러도 부어
1: 아도 따다 하이라도 아이는 샤토크라디 호레나 로이브기 라이드 끝부두는 감도 봐
0: 으스 능시디 오동은 꼬타 그래 이 쇼르 깐나 부부 완 호네리 봐 마사마나 왜 코이나 방드나 까나나 방도이모
1: 쇼메
0: 호레나 로이브기도디 하이라 야오드라 수네 아도 구름을 노래
1: 아도디 러우르게 꼬타다
0: 러우로이미 러우로
2: 이 그다 시험도 잘했어. 러포이드 시험도 비록드나. 자,
1: 셰셰. 아도 무해는 숨어 시험도 비워해.
0: 나자 시디 양바. 누아이 뽐 덤기니.
1: 덤기니. 그래 누아이 뽐이 양바.
0: 마시기 누아이 뽐을 이틀니고.
2: 아유.
0: 아따이 만났대다.
2: 그래 누아이.
0: 코이 마망이 따다 아무자우도. 닥터는 윤다 포타 할로 하이더나.
2: 이.
0: 호스피탈 내기 마윤다 포타래.
2: 오.
0: 마시 뭐마 니니 시기 만웅다 마시라니
2: 와래라
0: 마 빠샤 빠이라 마이몽니
2: 빠이
0: 너미 두디 이닥 말랑 까이르니
1: 아두 이암바 이나 군문은 마헬레 꿀릭 빠샤 하행샤 마시니 칸 타드는 마이르가 신의 꼬르는 비 실루아이로 무주 강권디 아이바
0: 아두마타 오다가 이몽나테 사노 바도모도 탁부자와 빵르왕하네 와얌 광문임이 으아 모에는 부드럽드러주네 아이리리 아이나 마얌 빌르보 호나게
1: 야야야야
2: 자라 아따이

0: 아들도 놈이 다음 라 있다 봐 하이든 라이 그럼 시고
1: 에 뭐두 뭐두 쉬네 또
0: 아유 농틀 라 있다 봐 시디 턱부스 아버 농아이 때 하이든
1: 오 놈이 다음 라 있다 봐 하이든은 마야 라이 쿠름 와이니 꼬
0: 하이 와리 샤나 샤나 마요 마마무 까요 오네
2: 얌바 얌마나 하는 플라스틱 만행스야 목당 식비가더라
1: 아이 사요 그래 그이노 혹시 대하면 플라스틱 머니도 타러 야래 그이노 못하면 못하면 소문을 안 나오고 들어가 야래
0: 호이 따라 따라 소라 놈의 끼 놈의 당기 같은 것도디 그 로이나 분식어도
1: 에이 후인해 아이 그래 그제 사이 티엔라에 우리 민기 신부 보이도 또 부드러 아이 민도 안다 이 실록에
0: 다들 보이도지 그런 말도 또 삐그리고 다들
2: 야마 두기 대가 속한 비루다 아이는 호렌 까기부터 야마기 민도 꼭 실로 하는 먹을 위에니
1: 왜인가 거기도 잘 능는 뭐도 미원 하이로노 보이도 부드러를 그네 능나 아도마이 민도 이 실로에
2: 야야야 야마야 아이네 헤티 실라게 아주는 쇼르로야
0: 쇼르로 쇼르 이 그리노 도시디 싱시 샥트마니
1: 다다
0: 아 마이쿠노 로이레네 도시 솔라르림니나 하이드네 도리시나네 무시 무시 알라데나
1: 샤샤
0: 아
1: 회가
0: 훔지 따
1: 후마이 좀 가, 이거 또 이거. 내가 뭐기 후마이 쿰 하는 일이니.
0: 호이.
1: 아니 오늘 땐 갑자기 내가 그냥 잡거든.
0: 호이네 따라.
2: 다음에 뭐? 아이 후마이 후마이 뭐 두는 두니까.
1: 에이, 두비가도 내가 뭐 나한테 해. 후마이 이제 누가 있던 돈이니 해. 싱이로 깡고 그 와리 해 뭐.
0: 호이네.
2: 아주 따라. 학생들 이거 신실로 푸어가. 샤프럼도 인실어
0: 아 인실
1: 아씨 그들을 받아야
0: 아
1: 에이 한잔 왜 가까워
0: 어허허 일단
1: 생명들로 통해
0: 으이씨
1: 아해 아 하필인 동시 줘봐 아마카 야래 낙등 내려드네 너와 타로 야하던 아두네 게르스노 크라이즈로
0: 어허허 다들 시일 오이러디 야라들었다 아
1: 바전자에 이 남자 학보타로 로
0: 호이 따라
1: 에 이따가 승세 두사
2: 아 판이 얌바 나나와 이따 호자르게
0: 얌바 이따가 고이시 미나디 우시 기드레다 마 고이나이 고이다 이행리바 미행시 모옹아 머니아 아 나네 코이 마얌 쩡드나 아주 와나 이름 날라 싱부두부 유 탕닝드나 이름 날라 싱이니 하이리니니
2: 마 코이는 우리세 타박 루에렉보다 코이는 카르탁부두 내봐 나들어
0: 마니 마니 마니
2: 아이 코이는 이름 날라 꼬톡드나 싱시엘한 나름 마이움 싱 돔드리니 까이시 뭐이 강디야봐
0: 강디 강디 마 코이 강디 어이 로이타랑기 비누 하이드나 오피셜 오이니 가이나 이 숏타이 떠오르드나 묵드나가 이행드나 라이리니
2: 마기도 오피셜 마사암 오이르브니 가이나 묵지아리니다 첸디 샤마야디 히네 합디레
0: 합디
1: 숏타이 떠오르드나 오피셜니 가이나 묵이도 모아로르노미
0: 어이
1: 그때 나버로 해내는 아무리
0: 예아뭐
1: 이거 뭐 이래 가이다 수트라이트 오늘들 이거 비싸면 레르미 아루 마사 난루 비싸로 시르가 보러 여기 피홍도 보다디 뭐는데 실파 강가오 막 하사브로
0: 생각이 싫으네 어둠이 어둠이 따라 미워이 벗에 아야머나네 마팔 통다 루난 벗사르가 마농다디 로이는 못방악더니 비롤 카키 와나테게 마코기 마타모이 두슈네바
1: 이놈사 후마이 빠이로 부드러라 ngang wa khare hen ba gi sa ri so nei am to la lo ne kai le ge ya

0: 그래, 그이 놈아이지 뭐.
1: 응.
0: 태몽디땅 가해보우치는지, 그만해.
1: 응.
0: 시장한 홈시주와, 라닝한, 휘닥띠, 징, 소리알비에 뜸자니.
1: 냅쳐, 냅쳐.
0: 그이 놈아이지 뭐.
1: 야마, 실부디 야우리, 사 윤부는 비람바 실, 선이 레이디.
0: 난 이거 덕분에 로이고 록실하게 하자 이미.
1: 아씨, 렘도이 새로 아이엔놈이당 아무 마얀 뿐시라 아이드는 카꾸님이
0: 오늘도
1: 야마.
0: 내가 리미야 입시는 그럼 좀 다르게. 그래, 실로 비로 이차게.
1: 시시 시들레이 따르세. 따다 숙팅 시도부 이닥 펑키들은 내다.
0: 공개 다르게. 그리 어느 정도 돼요.
1: 거리노다 야마. 니샤샤바 유탁분의 부 가리 시나브라다 시르브스 농문이니 망하이데나
0: 모바일이 오늘 아니라 뽕을까
1: 시 야마 모바일 부럭네디에 좀나 까로 까로 아이든 나이 하네트는 폰 도로크네 아이든 까남트 모바일 푸너럭테
2: 부럭트
1: 아이는 거 샤이 폰을 묵댔다 우게는 황아브네바 아마 띠가 오늘 띠
0: 샤스토 팀도 팀도 봐 아이 로우기지 고
1: 아유, 야, 무슨 그가 뭐 할렀다 보디 도비누코,
2: 아,
1: 그래 로이신 보기 라이션 딘손도, 아이 그이나 해로해 봐.
0: 누가 야 루트로네?
2: 아야,
0: 바보로 마밍 프림드로, 마밍도 하이르가 미다이 떠올시 까이나를 시에르 탕 레이트르 시에르웨 와니야.
1: 야, 마밍도 뭐 마더브 다 사이브라 세이튼어 다 사이브라 그리노 아마디 하이런 분이시오
0: 오이 아이겠네 마밍 아마야타 하이실 로이미 아로이비드 다 스탑싱을
1: 아 호이 호이 호이
0: 야야야 에이 저 이녹사 후마이 후먼 빌립고 누구
1: 호이
0: 호이 무궁알미 야브르티 아이 이달로 그게 아이 할락키니고
1: 호이 따다
0: 아가 유 엄마들 마야람비 마시지도 뚫무려더라. 에 농딩 아들이네. 워킹숍에 돈을 안 많이네. 아이 보지 군다 뭐 유로보 쌍무 기시라네. 스탁디 탁링 그래 니 사수 오이나 할래다 우리. 응? 아이 군다 쌍눈을 독보 야들에. 마야람 소이드는 아이들람네. 볼로이 보도 볼로 실람나들라네. 로실람도 마한테 마야 로잉아우나 우리분 노응안드링에들 로실라우드르딜레카이 마야암 토록도라 와 토니니 떠오리시 알로 이러가 이 수업도리미
3: 이씨 노응닝알라 에니 떠오리시 마야암 와킹 통나락래 사우지 파우보 할락디바시부 ngawraga tadana laira ba salani yu ngawraga tadana laira ma di phaida ko tu dina tadana tu re ndaga tasin khaba di loye de ko hiji
0: nupi sibu mai mugi nupi lata natrani mani mangre da mani ne lata ni ne ai bema lata lati re hai nangu walking chali bro
3: ah kura walking chat pan da cha diye namang nu pa do poloi ba jao ba ni hai de na cha kha ga hau ji phau ba mangum ba character re adu gi thi ba thorai ba ne khura
0: kan nu na hai si bo kanai poloi ba no ne bi ma
3: a wang lai kai gi khura chau ba lai ta ba gi ne na hai ra mi
0: adu diye ai su poloi ba du nga jao ru ba ni ne e mai mu di yo ba uram de dai bo
3: khura ma khara thieng na di cha ki ba ni
0: ai na kara matung da lak poe ram ta re le ho ri ba mi che to loi ho ro ni thak pa cha ba ma ngak ta ai le ri di thak pa cha ba ya ro ya dra ka ro hai da na tan man ghi nai ka ra avni ne a yi la la la ku na su wa ping cha pen thor pa ni
3: nu
0: cha la ro la la ro tu en khong ba ne cha ta ne kam do ri no ri yong si la la la la
3: ku ra hau ji kim ba tam da poloi bada yu yau dra badi ya da badong na tong nari ba se ma si ma ni chum da ba ni ko khura
0: chum ni hai ge ma ma se yam chum gi dra ba ta ba ni poloi bada na ti ne lu hong khong dong ba phi roi so sti pu ja ꯅꯥꯍꯨꯠ ꯅꯥꯔꯦꯡ ꯌꯨ ꯉꯥꯎꯗꯕ ꯑꯃꯠꯇ ꯂꯩꯁꯤꯜꯂꯛꯇ꯭ꯔꯦꯕꯅꯤ ꯃꯥꯅꯤ
3: ꯃꯥꯅꯤ
0: ꯂꯩꯕꯥꯛꯁꯤ ꯃꯑꯣꯡ ꯑꯃ ꯇꯧꯒ꯭ꯔꯦꯗ ꯂꯥ ꯂꯥ ꯂꯥ ꯇꯣꯔꯕꯥꯟ ꯌꯧꯗꯣꯔꯦ ꯂꯥꯛꯑꯣ ꯂꯥꯛꯑꯣ ꯂꯥꯛꯑꯣ
3: ꯄꯣꯠꯂꯣꯏ ꯐꯝꯗꯤ ꯌꯧꯕꯨ ꯌꯧꯁꯜꯂꯛꯑꯦꯅꯦ ꯃꯤ ꯑꯃꯠꯇꯕꯨ ꯎꯗꯦꯅꯦ ꯈꯨꯔꯥ ꯄꯣꯠꯂꯣꯏꯕ ꯂꯣꯏꯗꯅ ꯀꯥꯟꯅꯈ꯭ꯔꯕ
0: ꯖꯥꯠꯅꯤ ꯇꯧꯔꯝꯃꯤꯁꯤꯕꯣ ꯑꯩ ꯌꯨ ꯉꯥꯎꯔꯒ ꯂꯣꯏꯅ ꯇꯥꯅ ꯂꯩꯌꯦꯅꯦ ꯍꯦꯁꯤꯗꯤ
3: ꯍꯣꯏꯅꯤ ꯍꯦ
0: ꯂꯩꯈ꯭ꯔꯕꯗꯨꯕꯨ ꯃꯁꯥ ꯇꯨꯝꯈ꯭ꯔꯕ ꯖꯥꯠꯂꯅꯦ ꯏ ꯍꯛꯆꯥꯡꯗꯤ ꯎꯗꯤ ꯎꯗ꯭ꯔꯦ ꯇꯨꯝꯗꯤ ꯇꯨꯝꯈ꯭ꯔ ꯃꯥꯜꯂꯦ ꯑꯩ
3: ꯍꯣꯏ ꯈꯨꯔꯥ
0: ꯀꯅꯥ ꯀꯅꯥꯅꯣ ꯇꯥꯔ ꯂꯩꯔꯤꯁꯤꯅ
3: ꯈꯨꯔꯥ ꯃꯇꯥꯏ ꯏꯊꯪ ꯊꯪꯕꯗ ꯇꯥꯗꯅ ꯂꯩꯔꯤꯕꯁꯤꯅ ꯏꯇꯣꯆꯥꯅꯤ ꯊꯪꯅꯔꯤꯕꯁꯤꯅ ꯒꯨꯖꯤꯅꯤ ꯈꯨꯔꯥ
0: ꯑꯇꯩꯁꯤꯅ ꯀꯅꯥ ꯀꯅꯥꯅꯣ ꯅꯍꯥꯡ
3: ꯉꯥꯛꯇꯅꯤꯅꯦ
0: ꯏꯕꯦꯝꯃ ꯅꯪ ꯅꯨꯄꯥ ꯃꯥꯏꯅꯨꯗꯨꯗꯤ ꯌꯥꯎꯗꯤ ꯌꯥꯎꯗꯦꯅꯦ ꯑꯦ ꯃꯥꯅ ꯀꯔꯥꯏ ꯆꯠꯈ꯭ꯔꯖꯥꯠꯅꯣ
3: ꯀꯔꯤꯅꯣꯅ ꯍꯥꯏꯔꯤꯕꯁꯤꯕꯣ ꯇꯨꯔꯦꯟꯗꯒ ꯅꯥꯟꯊꯔꯛꯈ꯭ꯔꯕ ꯖꯥꯠꯂꯅꯦ ꯑꯁ ꯁ꯭ꯋꯥꯏꯗꯁꯨ ꯂꯩꯕ ꯎꯗꯦꯅ ꯇꯧꯔꯤꯁꯦ ꯈꯨꯔꯥ ꯈꯨꯔꯥ ꯑꯁꯤꯗ ꯃꯤ ꯑꯃ ꯃꯩꯅ ꯆꯥꯛꯂꯒ ꯇꯥꯗꯅ ꯂꯩꯔꯦ ꯈꯨꯔꯥ
0: ꯈꯨꯔꯥ
3: ꯂꯩꯔꯤꯁꯦ ꯌꯦꯡꯕꯤꯌꯨ
0: ꯁꯤꯕꯨ ꯃꯥꯏ ꯃꯨꯔꯅꯦ ꯍꯩ ꯃꯁꯛꯁꯨ ꯌꯦꯡꯐꯝ ꯈꯪꯗ꯭ꯔꯦꯅꯦ
3: ꯁꯣꯏꯔꯔꯣꯏ ꯃꯣꯏ ꯕꯕꯥ ꯀꯔꯤꯅꯣ ꯇꯧꯔꯝꯂꯤꯕ ꯃꯇꯧꯁꯤꯕꯣ ꯑꯩꯅ ꯄꯣꯔꯣꯏꯕꯁꯤꯗ ꯆꯠꯄꯤꯔꯅꯨ ꯍꯥꯏꯖꯕꯗꯨ ꯌꯥꯕꯤꯔꯝꯂꯕꯗꯤ ꯃꯁꯤ ꯊꯣꯛꯂꯝꯒꯗ꯭ꯔꯣ ꯍꯥꯏꯕ ꯑꯩꯕꯨ ꯄꯤꯛꯂꯤꯕ ꯅꯆꯥꯁꯤꯡꯗꯨꯒ ꯀꯔꯝꯅ ꯍꯤꯡꯉꯛꯎ ꯍꯥꯏꯔꯤꯕꯅꯣ ꯃꯤ ꯄꯣꯔꯣꯏꯅꯤ ꯍꯥꯏꯗꯅ ꯆꯠꯈ꯭ꯔꯒ ꯅꯁꯥ ꯑꯣꯏꯅ ꯄꯣꯔꯣꯏꯔꯝꯂꯤꯕꯁꯤꯕꯨ ꯍꯧꯅꯕꯔ ꯍꯥꯏꯕꯅꯦ
2: ꯀꯗꯥꯏꯗꯅꯣ ꯑꯃꯨꯛ ꯀꯝꯅ ꯂꯥꯎꯅꯔꯤꯁꯤꯕꯣ ꯑꯃ ꯑꯃꯨꯛ ꯄꯨꯊꯣꯔꯕ ꯖꯥꯠꯂꯅꯦ ꯍꯣꯏ ꯃꯔꯨ ꯏꯇꯣꯆꯥ ꯍꯧꯒꯠꯂꯨꯅꯦ ꯃꯅꯤ ꯇꯨꯝꯕ ꯀꯣꯏꯕ ꯍꯧꯒꯠꯂꯨꯅꯦ
0: ꯄꯣꯂꯣꯏꯕꯗꯕꯨ ꯑꯁꯨꯝꯅꯕꯨ ꯁꯥꯟꯅꯩꯕ ꯂꯩꯕ ꯍꯧꯅꯕꯔꯣꯅꯦ ꯍꯩ ꯍꯥꯛꯀꯤ ꯅꯈꯣꯏꯒꯤ ꯃꯔꯛꯇꯒꯤ ꯑꯃ ꯃꯩꯅ ꯆꯥꯕ ꯁꯤꯔꯦ ꯍꯥꯏꯕꯁꯤꯐꯥꯎꯕ ꯅꯈꯣꯏ ꯈꯪꯗ꯭ꯔꯦ ꯍꯥꯏꯕ
2: ꯈꯨꯔꯥ ꯀꯔꯥꯕꯨ ꯂꯩꯇꯕ ꯌꯥꯎꯔꯒꯦꯅꯦ
0: ꯃꯕꯨ ꯃꯩꯅ ꯆꯥꯛ ꯇꯥꯔꯤꯁꯤ ꯂꯩꯔꯤꯁꯤꯗꯤ
2: ꯃꯩꯃꯨꯕꯣ
0: ꯁꯤ ꯌꯦꯡꯉꯨꯅꯦ ꯁꯦ
2: ꯃꯩꯃꯨꯗꯤ ꯌꯨ ꯂꯣꯏꯅ ꯆꯠꯈꯤꯗꯥꯏꯅꯦ
4: ꯍꯣꯏꯅꯤ ꯃꯥꯗꯤ ꯆꯠꯈꯤꯕꯅꯤꯅꯦ
3: ꯕꯕꯥ ꯌꯥꯎꯗꯅ ꯍꯤꯡꯕꯒ ꯃꯣꯏꯌꯦ ꯅꯆꯥꯁꯤꯡꯗꯨ ꯀꯔꯝꯅ ꯍꯤꯡꯉꯛꯎ ꯍꯥꯏꯔꯤꯕꯅꯣ ꯃꯣꯏ ꯕꯕꯥ
0: ꯀꯔꯤꯅꯣꯅꯦ ꯄꯣꯂꯣꯏ ꯐꯝꯗ ꯀꯞꯅ ꯂꯥꯎꯅꯔꯤꯁꯤꯅ ꯀꯅꯥ ꯀꯅꯥ ꯑꯃꯨꯛ ꯂꯩꯇꯕꯒ ꯌꯥꯎꯔꯦ ꯖꯥꯠꯅꯣꯅꯤ
2: ꯈꯨꯔꯥ ꯇꯥꯃꯩꯃꯨꯗꯤ ꯂꯥꯛꯄ ꯂꯥꯛꯏꯅꯦ
0: ꯍꯣꯏꯅꯦ ꯃꯩꯃꯨ ꯂꯥꯛꯑꯦ
2: ꯇꯥꯃꯩꯃꯨ ꯂꯥꯛꯑꯦ
4: ꯂꯥꯛꯑꯦ ꯂꯥꯛꯑꯦ ꯇꯥ
0: ꯂꯥꯛꯏꯅꯦ ꯍꯩ ꯀꯔꯤ ꯇꯧꯔꯤ ꯃꯇꯝꯁꯤꯗꯤ
2: ꯍꯥꯏ
0: ꯑꯩ ꯃꯩꯃꯨ ꯀꯞꯄꯤꯁꯤꯅ
2: ꯍꯣꯏ ꯈꯣꯏ ꯅꯨꯄꯤꯅꯤꯅꯦ ꯍꯥꯏ ꯂꯇꯥ ꯀꯩꯅꯣ ꯅꯪꯅ ꯄꯣꯂꯣꯏ ꯐꯝꯁꯤꯗ ꯂꯥꯛꯑ ꯀꯞꯄꯝꯃꯤꯁꯤꯗ ꯀꯩꯗꯧꯔꯒꯦ ꯃꯤ ꯍꯥ ꯑꯩꯅꯤꯅꯦ ꯀꯩꯗꯧꯔꯒꯦ ꯍꯥꯏꯕ
3: ꯃꯣꯏ ꯕꯕꯥ
2: ꯀꯔꯤꯅꯣ ꯅꯪꯕꯣ
3: ꯑꯩꯗꯤ ꯃꯩꯅ ꯆꯥꯛꯇꯅ ꯇꯥꯗꯅ ꯂꯩꯔꯤꯕꯁꯦ ꯃꯈꯣꯏ ꯕꯕꯥ ꯑꯣꯏꯔꯕꯣꯏ ꯈꯜꯂꯨꯔꯦ
0: ꯑꯩꯁꯤ ꯂꯩꯔꯤꯁꯤꯗꯤ ꯑꯗꯨꯗꯤ ꯇꯥꯗꯅ ꯂꯩꯔꯤꯕꯁꯤ ꯑꯁꯤꯒꯤ ꯍꯛꯆꯥꯡꯁꯤ ꯇꯥꯆꯥꯎꯕ ꯍꯛꯆꯥꯡ ꯑꯣꯏꯔꯛ ꯇꯥꯔꯦ ꯍꯩ ꯅꯈꯣꯏꯅ ꯇꯧꯁꯤ ꯀꯩꯅꯣ ꯍꯥꯏꯕ ꯍꯥ ꯁꯤꯕꯨ ꯂꯩꯀꯥꯏ ꯇꯥꯟꯅꯔꯕꯗꯤ ꯑꯐꯕ ꯑꯣꯏꯔꯣꯏꯝꯅꯤ ꯑꯐꯕ ꯑꯣꯏꯔꯣꯏꯀꯣ ꯅꯈꯣꯏ ꯀꯣ ꯇꯥꯔꯤꯕ ꯍꯛꯆꯥꯡꯁꯤ ꯊꯥꯡꯒꯠꯂꯨꯅꯦ ꯁꯦ ꯊꯥꯡꯒꯠꯂꯨ ꯊꯥꯡꯒꯠꯂꯨ ꯊꯥꯡꯒꯠꯂꯨ ꯑꯩꯅ ꯉꯁꯤ ꯇꯧꯔꯛꯑꯕꯗꯤꯅꯦ ꯅꯈꯣꯏ ꯑꯐꯕ ꯑꯣꯏꯔꯣꯏꯀꯣ ꯑꯐꯕ ꯑꯣꯏꯔꯣꯏ ꯅꯠꯇꯦ ꯃꯤꯒꯤ ꯃꯆꯥ ꯃꯁꯨꯁꯤꯡ ꯑꯗꯨꯅ ꯇꯥꯔꯕꯗꯕꯨ ꯁꯤꯕꯨ ꯅꯈꯣꯏꯕꯨ ꯀꯔꯤ ꯑꯣꯏꯕ ꯍꯧꯅꯒꯦ ꯍꯥꯏꯕ
2: ꯂꯥꯎꯅꯦ
0: ꯑꯩꯅ ꯍꯥꯏꯔꯤꯁꯤꯅꯤ ꯊꯥꯡꯒꯠꯂꯨ ꯊꯥꯡꯒꯠꯂꯨ ꯊꯥꯡꯒꯠꯂꯨ
2: ꯍꯣꯏꯅꯦ ꯍꯣꯏꯅꯦ ꯍꯣꯏꯅꯦ ꯍꯣꯏꯅꯦ ꯅꯈꯣꯏ ꯂꯩꯀꯥꯏ ꯇꯥꯟꯅꯔꯕꯗꯤ ꯑꯐꯕ ꯑꯣꯏꯔꯣꯏ ꯍꯥꯏꯔꯤꯁꯤꯅꯤꯀꯣ ꯅꯈꯣꯏ ꯂꯩꯀꯥꯏ ꯇꯥꯟꯅꯔꯕꯗꯤ ꯑꯐꯕ ꯑꯣꯏꯔꯣꯏ ꯍꯥꯏꯔꯤꯁꯤꯅꯤ ꯌꯦꯡꯉꯣꯏ ꯂꯩꯇꯕꯒꯤ ꯃꯊꯧ ꯃꯉꯝ ꯄꯥꯡꯊꯣꯛꯄꯗꯕꯨ ꯑꯁꯨꯝꯅ ꯇꯧꯕ ꯍꯧꯅꯕ꯭ꯔ ꯍꯥꯏꯕ ꯍꯥ ꯌꯦꯡꯉꯣꯏ ꯃꯇꯝ ꯑꯃꯗꯗꯤ ꯄꯣꯠ ꯂꯣꯏꯕ ꯂꯣꯏꯗ꯭ꯔꯤꯉꯩꯗ ꯏꯁꯤꯡ ꯌꯥꯎꯃ ꯑꯃ ꯐꯥꯎꯕ ꯊꯛꯅꯕ ꯄꯣꯠ ꯅꯠꯇꯦꯅꯦ ꯂꯩꯈꯤꯗ꯭ꯔꯕ ꯃꯤ ꯍꯥꯏꯕꯁꯤꯗꯤ ꯄꯨꯝꯅꯃꯛꯅ ꯏꯀꯥꯏ ꯈꯨꯝꯅꯒꯗꯕꯅꯤ ꯅꯈꯣꯏꯅ ꯇꯧꯔꯤꯁꯤꯕꯨ ꯂꯩꯈꯤꯗ꯭ꯔꯕ ꯑꯍꯥꯟꯕ ꯏꯀꯥꯏ ꯈꯨꯝꯅꯔꯤꯕ ꯍꯥꯏꯕꯗꯨꯔ ꯅꯠꯇꯦ ꯂꯩꯈꯤꯗ꯭ꯔꯕꯒꯤ ꯊꯋꯥꯏꯗꯨꯅ ꯄꯦꯜꯂꯝꯒꯗ꯭ꯔ ꯍꯥꯏꯕ Lekai singup lingliba se kari gino haba. Akoi kanga bro. Lekai singup lingliba se. Lekai gi miyoi amatang laita bada. Miyoi dobi kai kumda utuna. Imun kudin gi miyoi amungum thorupna. Lekhi draba dugi mathau mangam pangthok na ba. Adugi mathakta. Lekhi draba dugi poloi bada sangba sing du tang wer bisu laiba da. Matieng wena ba haiduna. Senkai khara khara taunari bado. Adugi damakta ni. Lekai singup lingliba se. Adugane. Nakuin apa loi bagi nama ada tak I sari, tak cint jasa leher gani sah sah nada na, wari ngang ini, nakuin aku kudung nong di, soai tu si kita macam ni, nakuin siapa macam debu, asam tak cah nada taruh di, nakuin nungai kita apa, ati, loi bersih bu, hara kumai yang topo sih bu, cumi berhaim ni, kumau, nasi nuk kumau, nasi nuk kumau ne, kumau,
3: kura. Sumaina poloi bada thak chaba se taudana bane athu bada khoi laikai miyam pundune ne wari mama lauda bada chukya yara roi khura
2: chumi ai nga simak laikai mi ting kogani
3: kogada ba
2: aduga yengoi nga simak wari lauga ni poloi bada yaw khuding mak thak pasa ba he yarum laba phain thien gani
3: man
2: aduga yu laina ba chen piri ba laita bagi imung du sune chaira pihang gani wapam simak ngasi ai lekai meeting da doke ado wari loge madun natra ba dine yai yai adna khuna ye si mang mang ni
3: mani
4: kura
5: ai khoi am la jekre kura
4: nat kura to ga pi utu mona kura sigum thabak se koi amu kan tab jan roi
5: kura
4: na sa jin khurum jari ko kura
6: ꯍꯧꯖꯤꯛ ꯇꯥꯕꯤꯔꯦ ꯌꯥꯏꯐꯌꯨꯝꯕ ꯂꯤꯂꯥꯗ ꯋꯥꯔꯦꯞ ꯑꯃ ꯂꯤꯂꯥ ꯑꯁꯤꯗ ꯁꯛꯇꯝ ꯂꯥꯡꯈꯤꯕꯁꯤꯡꯗꯤ ꯈꯨꯔꯥ ꯃꯥꯙꯕꯀꯤ ꯁꯛꯇꯝꯗ ꯌꯨꯝꯅꯥꯝ ꯕ꯭ꯔꯣꯖꯦꯟ ꯆꯟꯗ꯭ꯔ ꯁꯤꯡ ꯇꯥ ꯃꯥꯏꯃꯨꯒꯤ ꯁꯛꯇꯝ ꯂꯥꯡꯈꯤꯕ ꯁꯣꯡꯊꯥꯝ ꯒꯤꯠꯆꯟꯗ꯭ꯔ ꯃꯥꯏꯃꯨꯒꯤ ꯂꯣꯏꯅꯕꯤ ꯂꯇꯥꯒꯤ ꯁꯛꯇꯝ ꯂꯥꯡꯈꯤꯕꯤ ꯃꯥꯏꯕꯝ ꯁꯇ꯭ꯔꯥꯕꯂꯤ ꯗꯦꯕꯤ ꯏꯇꯣꯁꯥꯒꯤ ꯁꯛꯇꯝꯗ ꯃꯣꯏꯔꯥꯡꯊꯦꯝ ꯏꯕꯣꯕꯤꯁꯛ ꯁꯤꯡ ꯑꯃꯗꯤ ꯒꯣꯖꯦꯡꯒꯤ ꯁꯛꯇꯝ ꯂꯥꯡꯈꯤꯕ ꯑꯣꯀ꯭ꯔꯝ ꯕꯁꯟꯇ ꯁꯤꯡ ꯂꯤꯂꯥ ꯏꯕ ꯃꯅꯤ ꯌꯨꯝꯅꯥꯝ ꯂꯤꯂꯥ ꯄꯨꯊꯣꯛꯄ ꯊꯣꯛꯁꯣꯝ ꯔꯦꯅꯨꯕꯂꯥ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ꯑꯊꯣꯛꯄꯝ ꯁꯨꯚꯥꯁ ꯆꯟꯗ꯭ꯔ ꯁꯤꯡ
7: ꯌꯥꯏꯐꯌꯨꯝꯕ ꯂꯤꯂꯥ ꯃꯁꯥ ꯋꯥꯔꯦꯞ ꯑꯃ ꯉꯁꯤꯒꯤ ꯊꯧꯔꯝꯒꯤ ꯑꯔꯣꯏꯕ ꯑꯣꯏꯅ ꯇꯥꯃꯤꯟꯅꯔꯦ ꯇꯥꯇꯣꯟ
8: ꯇꯥꯖꯔꯦ
7: ꯂꯤꯂꯥ ꯏꯕ ꯃꯅꯤ ꯌꯨꯝꯅꯥꯝ ꯂꯤꯂꯥ ꯄꯨꯊꯣꯛꯄ ꯊꯣꯛꯁꯣꯝ ꯔꯦꯅꯨꯕꯂꯥ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ꯅ ꯑꯊꯣꯛꯄꯝ ꯁꯨꯚꯥꯁ ꯆꯟꯗ꯭ꯔꯅꯤ ꯇꯣꯉꯥꯟ ꯇꯣꯉꯥꯟꯕ ꯊꯧꯔꯝꯁꯤꯡ ꯑꯁꯤ ꯇꯥꯃꯤꯟꯅꯈꯤꯕꯒ ꯂꯣꯏꯅꯅ ꯈꯨꯡꯒꯪꯒꯤ ꯊꯧꯔꯝ ꯂꯣꯏꯁꯤꯟꯖꯅꯕꯒꯤ ꯄꯨꯡꯖꯥ ꯑꯗꯨꯁꯨ ꯌꯧꯔꯛꯂꯦ ꯑꯗꯨꯅ ꯏꯁꯤꯜ ꯏꯅꯥꯎ ꯁ꯭ꯋꯥꯏꯗ ꯁꯨꯝ ꯍꯟꯅꯈ꯭ꯔꯁꯤ
8: ꯐꯅꯤ
7: ꯈꯨꯡꯒꯪꯒꯤ ꯊꯧꯔꯝ ꯇꯥꯕꯤꯔꯤꯕꯁꯤꯡꯕꯨ ꯑꯔꯣꯏꯕ ꯑꯣꯏꯅ ꯏꯁꯤꯜ ꯏꯅꯥꯎꯅ ꯑꯃꯨꯛꯀ ꯍꯟꯅ ꯈꯨꯔꯨꯝꯖꯔꯤ

공간기 타오름 다비레 타오름 산독도나 다한자리바세 아가스바네 인팔다기네 자타자리바 타오름 파랭아시기 붕타레트메니 님푸마가 다한자가니 타시기 쉐이삭바 라스쿠마르 세테디티야 사이랭바 아히밤 크리티말라싱 부톡바 하이크루잠 데벤드르싱 붕타레트메니 디앙카이 마니푸르 퍼미쉐이 탐저리 ngasi numidang pungni pan thamjari radio lila aikhoi gi ivok lila sigi aroi besaru lila sanabi ge daba salai saktam langwa kanglof gi lila kangbu naharol gi khanjel sandok chigani pung nipan makhai ngasi gi naharol gi khonjel da tahan jigani manipur state kala academy rangra young writer award 2024 fankraba mk saroj khan ga unaduna wari saba unaduna wari sabi ge daba rahul amadi lanchen bi pungningi ihul tahan jagani ngasi numidang pung mapan makhai pung tara mayamna tabining duna sms amadi postcard ke khuthangda khanbirakpa manipur film isaising tahan jagani

0: 不过爸爸가이마가남자들이보고난이제나고기구강주다마땀걸을흘리하이나저기하이보고
1: 허이허이허이보보기신가래보보냐마땀가라보보기공강아도다레이루기하이도나썰루바냐아두보냐공강아도다레이바눈아이락다바다기보보나호마시다레이리버시니냐
0: 공강아도다레이바하이나드라바디염다할락밤톡다브라니보보보보그이바바가바마사가시보아보기아복바나차나타브라
1: 하이데하이데고보보기아잉비하이데
0: 아복비마마오이라바디이마도가리차랑가니가리탁랑가니닝탐기아잉바마락아시다이마도가람날레람가니하이바시야마코이간밤독다브라부부
1: 봄나막보봉나마틱사드바닥이낙다리니에이수사

0: 함마시다 디네 잉티바 미호바 깔락바 하이바도 아마따 야우데
1: 부부와 아이코이나 빅링에 아이코이게 굿 아세 빠이도나 하이나 탕바 담비라키바도

나하롤기 콘젤 따비리 타우름 산독드네 타한자리 바시 아카스바니 인팔다기니 하우직 타우름 따비리 바싱기다막 비 군제 비하리 서머나 삭바 니렌전 우섬나 세링바 마타미쉐마 쿠돌 담자리